탄다산디게야무니와화트낭사다고메수나무에단다사나카로아양바단다담마사와나카로아양바단다상하바히루바사나카로

0: Tā dī yāndā dhēbē nāla yā, tīndi sūṅshā tē. Nīngbū cīk cīk lā tī nās, yīshī yīshēba, yīshī kāng rūng rūng lā mīchā yī, nyūngmē sāma lā chāwū. Rāng nā yīshēba, rāng lā nāng lū kāng chūng chūng lā mīchā yī, nyūng sīm kāne thākbē, rāng rī nāng sē, shīndu chāwē, yīshī yī, rāng nā lā chāwū. 대실 까와도 품벌로 속에 오분남 가슬 만장기 하다 함무 신라제 샤다버 죽 미규지 외세지 셈 버식 매나 콘데 탐제 낭도 미롱하다 외세지 셈 대여베 최 탐제 대 레제도 샤워 죽나 해삼 시기 이시 장난기 내 지침 벌쓴 바 인데 도식세 다 대상들마 但你这个学的跟工作是没关系，他的说话全部那么些是送给团员，用门耐心，起步的才会团员引起，难得的每个这个没家些猫，他的那啥来还弄啥呢？是，人家看着这边是因为就是这，人家看着嘞，自己人心想要呢，动身就不贵，当线索送不当。 저외틀리 페지디스 삼매리 테세 미식 틀리수 용거르케니 루수잠 외세 나간 반작베 수신이유 따도네 시시해도 텐데심기 뇽마 텐데심기 뇽마 터도 대춘중 머시도 심전 남기 난그 감주다 치료기 내리다 롱주로 속고 탐제 용수 꾀진 새롱남의 풍부남 외세도 팀내 라야 레지왕기 직진 침매 벌스기 풍부남 샘대 랑당수 샤베 추기 통모매베 코웨 콜로남 기신 게메 세모더 나와 세베 능시 샘 터두근 머네 능시 샘 터두근 머네 팀의 거봐 뒤져야 매라 남식 레룽기 여와 바자다 세바 탐제 라르 메담의 추기 냐오르 시버 대세 샘 뇽마 미식은 오디니 대가랑 말해 심용은 미식은 오니 대가랑 남바탐지 겸비 이시수 로아마도 톱세 연대 샨설라 라 밀레베 주진기 시추구 루주기 아다 가서 그 림마다 이는 학벌 주두기 나로리야 시구숨 살송도와 시추구 외사절의 시추구 명단에 다코 데뷔 타바니인데 매매 인도자네 시세명다 간단 리뷰 타바니인데 그 추구다 가서 우리 그 정신 남다 다가는 시 코라 똥소 그 레바 매듭 지금 뭐네 야 추구명다 그래 용도 되봐 그런 상황 되봐 그도 우리야다 싸와 싸 손을 주제리 아니 세주기 싸와 니주기 싸와 아니 치주기 싸와스 구승군 남자한테 실수는 누가 어다 저 지금 코 지금 인벌 나 뒤리 대 시 상제로 속에 민다데 타쳐버 심디제 심디제레 나와숨 기준에 되게 쉬어야 되래 심디제레 나와숨 기준다 낭지 통숨고 낭지 나와숨 기준다 대래 군도 교와 피주다 대래장 공해 시버 림지 기준다 군도 유문반 남라 때네 레 소주다 레 대왕게 로소수 깨네 남 깨네 탐제당 내 토메 탐제 용순 주베 추당 대다기 내급 터두도 대다기 내급 탐제도 뉴메셈 푼줄메징 밀름니지 춘주도 샤와따 뉴주 대의 교주도 능주당 대니기 균세래 규모대비 띵지지 나버려 장와나 뉴주 강낭 마다고 실을 슈고시 미주소 균지 첨부 나서 땅을 차라
1: So then, in the commentary, Jamgon Kongtu summarizes his statement and states the conclusion. He says that in this context, when we read references to the term jnana, which is transcendent wisdom. We should not understand it in terms of just any other form of jnana.